아버지 이제는 많이 알고 말한다. And I felt a yearning for a great adventure. So many nights I woke up out of a dream. A dream of blue seas, white sand.